0: 야
1: 종이야
0: 세우세 저 새끼라이 와야
1: 싱라이 와요 아야 와 다이퍼 와 다이퍼 와기안의 진보 이야
0: 저 헤이라이 와 세우세 지금 저리 진보 저 새끼라이 와 지금 진보 와
1: 我就比电脑我两个都够进我是好家伙好家
0: 伙对我口袋
1: 是今天啊是我家亲娘看你一不能我啊
0: 哦哦从网带嗯
1: 爸爸你买我好
0: 看你啊
1: 你那美不美浓你北多你送你干完我不迷我啊你当年不饿都没给些个听说我天光你本来都没来的
0: 做做就你比你